0: 상체가 남보다가 힘가는 이질 복질 설사패 아니 얻은 니 약으로 복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네.
1: You're listening to The World